0: 맞으래? 응? 가지노노 아방 수사본 거야.
1: 난 지금 말했어, 싸워.
0: 에이, 말해봐.
1: 난 지금 말했어. 누누 이원 말하면 가고 싸워.
0: 에이, 쓰라쓰라, 주인은 폴.
1: 엄마는 그가 이와야 민트라고, 어서 돈 셔트라고.
0: 아멘멘드아수카라만우기만하면은언제어떤데고할때인근까면은가아까포착아까우사면금쯤은벼르면 수카 수카 공공모고할수카아수카요거만자구서는셀리스우기만하면은고요거만자구서는셀리스우아만에 야와나만 아니야구라 성관우